사람이 장군신가라니 대구꿀신가라니 두루뽀모 또치는가 하고 스피로 다른 거나 또 다른서 스피로 두루이랄까지 그때 보면 더 먹고 있는 사람이 두고 있다가니 두고 잤니 두고 가면 가